0: 아시네?
1: 브라보 341.
0: 브라보 341.
1: Copy 28.
0: Go ahead.
1: Navy Arizona, George, Young, Adam, 1, David, Zebra.